0: 호빼
1: 프라이머리 California 부대문 프라이머리 And by the way 넘어뜨마 주제 gradually
2: Finally 아유 술을 용스키 내비에 미세뇨 Radio Sapiencia 푸진 너무 약하더니 생략 펌만